0: 아시아나 원자로트 타운 레퍼링 240.
1: 레퍼링 240, 아시아나 원자로트.
0: 마카 200 타운 레퍼링 360.
2: 레퍼링 360, 스마케 200.
0: 페덱스 6035 프라이 헤딩 270 벡터 2 파이널 아프로치 코스 리사나노 인텐스 6000
3: 270 벡터

0: Tokyo Proceed, Honolulu 245, guiding green checking flight level 18, 22 flight level 150, green.
1: 스크류 다렉 아세라 디테일 멘틴 라인 어따 오전 쿠다네오 707
0: 디스크 IRS 양키 1C 플랫스 인포메이션 에코 터미널 스크류
1: 컴펌 알티튜드 코리아네오 707 디테일 멘틴 다렉 아세라 디테일 멘틴 라인 어따 오전 쿠다네오 707
0: 크로스 그룹 에스 라인 어따 105 터미널 스크류 45

0: 입성과 거저기로 쭉 리사람한테 나이나 다등
1: 이제 사이트라 입성과 거저기로
0: 모기네 6로 6로 리사람한테 1 다등
2: 17 1 1 다우스 보다 6로 6
0: 이제 단에 7 6 6랑 히딩 0 5 0 베스타 2 2
3: 0 5 0 다반 7 2 6
0: 모니 5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
3: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